야, 힌단바 다이네 타이소 한즈미안스카 난조 타이소 다이네 요아스 툼베 카르 루틴 싱오 인스르 운동가라 하이 1, 2, 3, 4, 5, 6 티아스 온 망이디 노바스 노비아가디 한즈미츠키디 가그 망이디 오도스 7, 8, 1 2, 3, 4, 5, 6 헤나오 마이가라 요고사 오 기그 히라이디 그르토 마이모스 6, 7, 8, 1, 2, 3, 4 스미가라오 요고니다스티 무니노 운동다 호리 오 기그 무니소라스티 마인디 츠삭 7, 8, 1 2, 3, 4, 5, 6 한즈메코츠키디 요고사망이디 1, 2, 3, 4, 5, 6 9, 7, 8 1, 2, 3, 4, 5, 6 케나오 마이가라 흐리오르스디 마이사망이디 카드 오 히그소띠 5, 6, 7 8 1 2 3 4 5 6 카라다오 니즈르요 오 기그 오 기그 츠 사그 츠 세그 5 6 7 8 1 2 3 4 5 6 스니가라오 무도스티 타가그 툴하네디 3 4 카르코그 하기아스 아스 1 2 3 4 もう一回 아스요고사다스디 그래도니즈르디 소라세디 나나미스타사카 그만이디 반대의 方から니즈르 소라세디 망이디 망이디